0: 기다리세요. 루트 방해 상태를 확인합니다.
1: 37-64-20 Slopes Drive, apartment 107.
0: Rescue 65, receive, disregard, thank you.